0: 와 오케이 페니처 만미래테라 고 비그 레드셀 시대니 하이센스 263 리터 블랙 보통 프리저 프리지 아파트나 디스펜서 하면시 펌팅 와 10,999 마순가 고 2,000 과차 난구레테니 우사카 부송구 몽안데 마시타 트리피스 본테고 코나 라운지 수트 펌팅 와 체팡가 18,999 마순가 고 8,000 과차 알라무이 부수고 구송게시 파파카람바 무리 이시타 비그 레드셀 우크레스티카 고 오케이 페니처 이미 텐고 이르노 부친자 파 14 June 2026 이로 FPS 치디무이 두카 이프코마네 FPOP 시노 쿠콘
1: Hey, I just sent you something.
2: Oh my god, another meme?
1: Nope, better. I sent you a devotion that really spoke to me today. I found it very encouraging and challenging.
2: Thanks, bro. Very thoughtful of you. I will check it out.
3: True friends don't just share laughter, they share the good news too. Radio Christian Voice, your home since 94.